0: 대화를 열어놓을 때 누가 하도 하다서 보도자를 넘겼지. 아가 누가 하고는 그래서 가야지. 다시 못하는 데가 열 때를 가야지. 아, 유니스에 나서 하고 휘어들이나. 아다 유와가 와히더라 칼로 유아 유니스에 유아 타이레마. 그리 그는 그거를 그라야 아군에 아타타 콜로도 후르는 거 알아서 저거 죽긴 배아리 아군이 떠나라 기제됐지 아군이 떠나라 거의 아마 개인고를 하지 아마도 아쿠라이진 오리존이 타샤카테데 아라케 코나존데 야온텔레 아야네 아라케 하이 Yo me acuerdo tanto de la gente, yo fui a la yo he visto que la vida. Algunos de los cuales yo con la edad que quedé, pues se la tengo. Algunos de los cuales yo fui a un llave, a la edad que yo estaba. Y ahora que quedé con la otra, yo que yo fui a la cocoja. Ahora yo fui a la tanta que yo le. Algunos de los que me haría. Ahora yo tengo que yo fui a la otra que yo fui.
1: I was like,
0: color, whatever.

0: 왔는 생각했을 있는데 이제 나가고 또 이제 아고라 아가서가 그런 줄에 타겠지 야 아고데 이제 김학인데 하나 더 아고는 아가서 이제 그 아가라데 바다 오늘밖에 텔레타데 시하데 아가서 하나 아그는 어가지로 데려올리죠. 아버, 예, 기대다 어야였다. 아유로 치하 죽이고 없이. 아주 이거 샤나야 이세월 야다 이들었고 아가 타고 이렇게 나왔다. 아자 아후라디 비플레인가 아이제인가. 아니가 가서 야 어자 불쿠야 아자. 아들이 그 코나다 어려운 하야고야 오늘 저녁에 가자 그래 어른 받아야지 아가도 아가 저기 그 파카데 원소 후자와 아가하고 이 그 불쿠이 저라기야 거야 오라 아가 아가의 소리 그냥 와 그 불사대니까 아가들은 다 시험받아 가자 아 아버지는 이제 다 유학하다가 아버지 아버지 그러지 배팔라라 어제 유코하다 고약하다 어린이 후계되는 바퀴파 후계되는 와하다 그리고 와이 싸우게 갈라대다 와 아버지 니가 코나다 내가 사람이 많아 코나야 또 니가 코나 주택 ela quer que eu goze o João ah, né fora que não vai ver a frase pra deste agora eu faço uma coisa que eu não disse quando eu não quero trabalhar a China geralmente está a duas agora a cena da já aí a cena da agora fazer o teste agora eu gita a linha I like it. Ara ke ko gozere gozeni ile. Ah.
1: Ke fine lewit.
0: Ah. Omi de hoya. Ay khakhi mi lo la ten orjun. Ten khali bu lo wa. Ana la ka kon hisa ve kuwe. Te khado. Ta ko te ka ole ya kore ta. Ala te la ti ko ta ke ti. Ta ke. Na ha ka balon.
2: I la kapa me koe te Pierre Blanchot hei i ia hui a on.